아수르의 영원 주랍이야. 나사시오 나신지야시 와인에 비하라지 싸우냐며 어찌야시 와인이 아니야 다이며 뭐냐면 이 바와님은 싸우냐며

나도 살아 살리지라. 마연 반장 왔어. 미리와 좋아해야 돼. 쏘네. 앞나게 잡다 타산군이 내일 내게서. 미리야, 바하우냐 돈자이. 바다그나 돈자. 나예 나고 보겠어. 아.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어디야 얘네 카페. 바하우냐 돈자이. 내 반장 아미야. 와피야피야. 얘네들 왜 나만 싸워 쏘냐. 와피야. Wine water summit. Wine water. Why are you coming up? Don't Barama. Hey, Barama Munono. No, he was a Barama. Raito Rua. Hey, would you have a Yanikasian? I just want a tough one. A tough one. Wow, the tough one. Yanikasi. Would you have a Yanikasi? Wow, the tough one. I'm not a young man.

어츠 사라 아 어와라 네.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네, 네. 오 어츠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어와라 네. 아마니나 몬시라 네네 예 어츠 사라

내 눈 가면 죽었나 우리야. 미안이고 좋은 양꼬펑 밖으로 농구조 내 눈 과 죽었나 다사 좋은 돈이 이후 라디 야마와 문예 주마 파워예 sawodon kwatu wo ma yen yen su ya de won ye fue abenye wo mu chefa o ge ye kan se don mo adore.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로 진달아 마찬가

나도 살아 살리지라. 마연 반장 왔어. 미리와 좋아해야 돼. 쏘네. 아프다크 잠깐 타산 눈이 없는 놈의 캐스. 미리야, 바하우냐 돈자이. 바다그가 돈자. 나예 나코 포가스예. 아,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어디야 얘네 캐스. 바하우냐 돈자이. 내 반장 아미야. 와피야피야. 얘네들 왜 너 막상 없었냐. 와피야.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

시간 지구를 몸파에 우라 퓨 아 에이 라고 아 아마 우라 퓨 시간 지원 주라 퓨 우라 산 퓨 냠에 호 시간 지원 주라 퓨 우라 산 퓨 미디야 가이 퓨리 벨비야 우 퓨 우라 산 퓨 우라 산 퓨 우라 산 퓨 우라 산 퓨 우라 산 퓨 When you're here, suddenly that's so many uncomfortable. You will sell yourself to what you have in our farm. My demon in our other two, maybe I hear now come. Now we don't have nothing out, maybe I say. You will have a couple of years to Mosa. My menu, me, I don't fuck, come on, you don't come home. You're fucking here.

0: 호투미야 디나이야노 오와하네
1: 헤이 미세스 아워디 오하 원하투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디아코소 세우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코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와나 와스와다스와 와콤브네 프로라 와브라
0: 와는 와베스요
1: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re the man who is the young top of what you're the man who is the other part.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lack of the car from Atoya, Sapperman,
0: Oh, honey, obey.

눈물이 자 우리 제로 소리의 눈물이야 내 메카 처리사 어부하는 부하는 인상카와 내 메카 처리사 얻는 인상카 양쿠베니와 에사사 워워야 언타타보